셀랑 그냥 이아랑언이 그 뽀크빠 셀랑 사드가니코 와라 작수급빠 시파랑그다 캄코 카아 와랑언이바 T4 림포사이트 응급빠 사드가니코 와라 작수급빠 셀랑나 모브랑코 메소케 언소아 HIV 조옹 야 T4 림포사이트랑코 나페 와랑그탄 안탕당고 닥먹겐바 와라 작급빠 셀랑코 노스토 카아 아루 와랑오 닥릭스카급빠 셀 사우니게 사우나 바트크르케 안탕탕코 만데니 베에노 젤로 루아타 장사 납나 만하오디 우와 만데 시쿠자나 킁킁 우니안 치온동 차페 아간금은 와라착속파 셀랑코 노스토카아 에잇 사니 로컴랑아라 HIV 조옹 만데오나폰 우와랑산 에잇 사이자 아루 우코 에잇 사이가 네데 아간자 우코데 HIV 인펙션 바 HIV 조옹 동아 네산 아가나야 야 조옹 나빠니 자마노 벌식 타모니 벌식 킁랑오나 만데 에잇 사기자 동나 마나 그펀 사니랑그탄 등습스페 바 소디 사곱 나가그타 상엔바 남플라야 아르사크펀랑그탄 유코안 싱플에 동아그타 느카야 벌시 그탐 바 벌시 봉아랑니 바 바사코베 벌시 킁랑니 자마노사 에잇스테 파라케 사나바동아 에잇스 파라케 사하니 자마노디 만데 벌시 사나바티 당앙스카자하 야 사니 가다오나 속바온 만데오 와라차카니 벨 동상 자하니 금은 그뻔 사비사랑 알투에 사찹나마나 산나바나 메닝 베니옹하 우왕 벨시 그 탐랑나 스캉한 HIV 조옹동어디 에이츠 파라케 사쿠자오바 우왕 사크뻔코 바타츠카나마나 야나 멘켄 베니옹하 마이나 우왕 에이츠 마노사겐 바 우왕오 HIV 인펙션 동아 네 에이츠 파라케 사나스 칸데 위나나 멘네가 에이츠 사혼 우아망 마뭉급은 아셀그리안 람시시 람 댕댕 다카 졸졸 오크리 에동아 파콜 자펑 아르베 에니 급은 바크랑오 그론 바 글렌랑 나바스카 베엔 비글로 파리랑 아르 프라로톤랑 다케 블롱이나 루테 베엔 스페 동아야 삼랑코 노바 와랑 남자와 그스코 그포게 파리닥다마 인다케 산막사 TB 니모니아 메닌제이티스 엔카플라이티스 아로 그펜 사니랑바 우아망오 사찹나마나 베엔 비글니 로컴사 캔서 제콘 카포시 캔서 멍아침 우아바 옹카트나 마나 우니그먼 만데 자 사니 기세포 마문 그펜 아셀그리 케지스킨 바 우나바테 우니드라니 코미오데 바 졸졸 베엔 딩이 사오데 자사나 바테 오크리 오데 하이더 원 에잇 사이나 바그낭 네 천치츠프나 마나 니바 우니아 치코 엘리사 니가파 테스코 창그니 포지티브 옹망 저 우고 카에니 챙겐 아루 인박사나 바 웨스턴 블롯 니가파 테스코 카 챙겐 아루 우아산 옹아이자 니바 우니 장기 당하니 히스트리 랑코 니챙에사 마약바 장기 당하니 코 당아 우아랑코 니챙에사 에잇 사이나 바 동아 네 아가나 마나 에잇 사니 마이케 바타 우니 몽송 바트급바 바트나 암급바 초랑라 멍그 탐산 그낭 스캉급바라 섹슈얼 컨택 바 튜름 로름 그르카니 사우바 메첵 HIV 인펙션 사우디 아르 운박사 사우바 메아사 튜름 그르코디 우오바 HIV 인펙션 만 파그노 바 원데게 HIV 인펙션 그낭바 메아사 멍 메첵 방총 메아사 방총 운박사 튜름 로름 그르코디 우오바 HIV 인펙션 만 파그노 그니급바라 안치기다 바트나마나 안치기다 바트나마나니 초랑코 냥스카나 스캉급바 호스피탈로 안치온 차카니치 안치온 차급바 만데오 HIV 인펙션 동어디 안치온 차급바 급바 만데바 HIV 인펙션 만 파그녹 HIV 인펙션 동급바 만데나 자칼급바 세렌지 아로 비지랑코 심사키자 자칼오디 사급은바 사파겐 원데게 비지스에 드락랑코 자칼듬듬마이급바 차담베랑 사크사 사크브노니코 HIV 인펙션코 만닝아 그탕바 원데게바 쿠스망 아로크니 라트나 자칼급바 블렛 라조랑오니코바 HIV 그낭급바 치랑 우아랑오 동르코디 우아랑오니코바 바트나 아마 와감 넛급바 브라스랑코 사급바 만데박스 자칼듬듬마오디 우아랑오니바 HIV 인펙션 바트나 아마 그탕급바 마그파우니 비사나 바트나마 아노그당파 메치코 인펙션 HIV 인펙션 동어디 우니 아치쿠 기자파 비사 우니 아치아오니 라마오니 아루 와 비치랑오니
아침

나시망 말주모문이 기드랑콕 나서와하 다오 나시망 에윌톤 상만이 기드랑콕 나서나만겐 기드니 가타비 총랑 파라가톤 도누잉급바 아로그니급바오 마이나사 노노마데

나시망 름비 아랭 아로니르 뱅니르 응급하기 드랑코 크나소아하 다우득득산이 자마노 치그니 바지오 델리오니 와닷급바 힌디 코버랑코 크나소나문겐 얀 아카시바니 투라

나시망 급분 아독니 기드랑코 왔다니 소마요 미소 기드랑코 크나 소하 다오 나시망 득득산이 잠만우 치기니 콜라치 바지요 델리오니 와닷급바 베빗 바르티 SMS 게 바하네 VBS 게 타라네 치기니 솟봉아 봉아 바지요 베빗 바르티 자로카 사 바지요 베빗 바르티 히트 슈퍼 히트 사 콜라치 바지요 베빗 바르티 만차 히깃 그니 바지요 살니 잉글리시 코보르 그니 치봉아 바지요 살니 힌디 코보르 그니 콜라

장 프락구한 가진나나가나 완망 라자니 속고 쫑대. 그다음에 사다와라. 사도가 쫄고 다와라 가락배는 앙아 마마. 아, 낭 디거 받고 간진고 녹근나간 주인아 하근나간 저뱅아. 그럼 닭이 양디니 젤랑 도먹그빠 라큼 닭이 고리니 바리방칸 그빠 마마 안고 와파 보리는 아야 우리 양복을 타냐고 낭고 마멍 닭자와리면 드미야 파공바 바벌 수망토 보았다가는 오코 주두왕우사 다오디 오코 주두왕우데 마이크 와간쿠나 신공우루루람나 매공발레 쪽람나 사종 아이상람나 그 비밀방 붙들암나 나족나 아글사꾸나 속속나 득시우루데 아로 아글사꾸다디 조나 나가가족나 나 개명다디 리 칼리로데 말고 아간구나 말고 하등발와 낭람고 모나그린 사람고 주황족나 안다 개명 왈자치 에끽 아까고 가랑다방 아등나 속족나 랑소 파탈 지릉나 나족나 장피타시스쿠고 그나 상황이족나 노캥을자스쿠고 나철 송황이족나 바슬가니 그틈고 뇨낭의 로디 노벌가니 지가고 니와땅의 로디 말과간 두나나 뭐대지들아가니가나 득시 간증이 녹과 봐도 누노 아니가나 녹홀 크라기자니 기슬리 랭마니 독자리랑 슬리 녹했지도 뭐 아니 아가니 독라 그다음에 왈라왈리 지독기면 살라살리 지독기면 마츠르님 욕해라라 메람들구나 생활에 생구잖아 주춤북가 왜 똑똑나 강랑하라 장독독나 한다고 죽지크잖아 그다음에 마용족나 노원족나 그다음에 마츠라 고가 고가 받으려면 욕해야 어 그리워 왈왈을 바리고 잡으노 좋은 고가란 오, 그림을 봐니고 짜는 알아, 마음. 와, 남측한이 놓고도 와, 와, 냉냉 느꼈지가. 할 일이라마다 와로노. 리나바켓나, 낭아파란. 민자살 살거먹 셀루라. 미니스크가 쪼밍하나? 냐가리는, 살쪼 비북다 그래? 늑다 폭탈비 어디 비해라? 냐가리는데? 냐가리는 거. 우차 지그작거리시대 반프락질 삭치봉원 없구나 나나 오그나가 또 하츠 반틀쇼 텀밍아 마 포띵하냐가냐 삭치봉아 포띵을 돕시다가 자 오그마 오그나가라 삭치봉아 그래 이리가는 맞추봐 나 그러면 마마바 문이왈디 낙니 비앞대 측득고가니 마만 나 쇼가를 덤덤으로 비지가 돼 농브락이라고 야가지고 내가 비앞대 측고죠 워라다가 파리지가 좀박이샤 내가라 낭대낭고대 포띵 포띵하니 낭아파리 셀룸만짜 와봐 먹사쿠르 금겐에 돈남은 우짜 수족원대 장우는 한나라 달아봐 바라 길래라 작시타꼬 늑자나 워왈라라 그다음은 반자가니가나 작그도 꼬름 그릭 뭐하이 나야나 송아미 송아꼬 니까만 아야고가 미자 타바바게 잡시다 기실려고 돼. 늑글락시리 그 봐. 미갑 칼쪽 봐. 사글 짜보거라 속거 봐. 답답해 돌거 봐. 그래. 짜자둑지? 패키면? 나가려라. 나무 양 비비속다. 작시 탄고 늑자나? 나오대 낭아파니 녹락다리면 흥곡대 낭아파니 둘이 마오. 메가 송거 봐오. 노박니 이거 봐오. 내게 낭탕소. 와 녹가라 구르비 파 크롱이 와박독라 흥곡독이 짜득하니 그러면 아야 막어봐 아야 막어봐 하면 양아나 발티 발탕 가족나 자꾸름 그박보 와기릭만 독나 아르비송대 따오도 마이 작독나 낭아파니 칼봉아 와 카오바나 마추드고 갔대면 우리서 바오 간도 생기고 뭐가 쪼추라 그래 칼봉이 소화라 람라 먹잖아. 하브라문 만들고, 그 다음에 흥곡가

말박 바뀌거나, 나름 아가니가나, 니 자놈만 소화소화다 기가세이는, 나도 막 줄세나, 아야가리 잡자, 쭉쭉. 말, 다우르 고가바 제다 쭉세, 고가반된 이 자식이 있으니, 바완족, 바잔족, 아니면, 나도 아산 니그리는 쪽, 나름 말랑족나, 나도 슬급바라, 그땅아, 남급바라, 간증아, 렌땡 장기긴 난고, 소임은 세급하면 득심은 골포행하나 만살로 이근호가 치가 앙팡 등등아 흐름을 먹섬을 등아 이오대인 아대 물랑풍진마 고대함자와 스피킹진마 나대인 아대 바이자와 아니가나 아로 하이자 놓고 아쿠 주아쿠 비송대 안다면 득시아가 아니가나 감발 비발발 쿠칼 아마남 큰남 마라 탕불시속 쿠칼 간지설 끝난 말아. 마차, 젤락가나, 캐닝아마, 만대그로 등가나, 슬링아마니 아간 그렇게나. 엔다그면, 아, 얀 남측탄이 녹. 얀 남측탄 녹죠. 어, 남측탄! 남측탄! 내 집이 세죽다. 나도 아가려나. 사사 이름을 뭐, 앙팡 등등 뭐, 사사의 득시 뭐, 이름을 먹음을 등고, 안고 남측을 아베간. 남자, 저거 가봤니. 남측탄 기설디, 그뻔 속질이 양안이 샜잔치족, 고가 득시고 금은 좋거나, 아파 도바풀족, 아다 탕망망고, 퉁, 패티 가르게 입고가. 그냥 아가족다. 법땡족도 와, 남측탄구사. 나지면, 나와라 도가 오거니 못오봐, 남측탄. 반 송이나 송아, 도가 오나봐, 아이자가대, 말동으로 오나봐, 등가장하대, 반 송이 사이, 앙파 앙등등 뭐 흐름을 멋짐을 뭐 아파 도바갈 뭐 느끼 뭐 앙파 앙등등 뭐 도주 뭐 만든 아짝 사서리 중아 사나쓰고 그냥 덤나 아니 언니가 나와봐 안다면 느끼자 가니가나 아마남 큰남 마라 간지설 큰남 마라 미파노 오바보 밀마노 플랑보 라라 우디니 앙아도 오자와 강아이자대 자송등아자대 비판우드 우바보 비만우드 플라무는 마랑 자추라우니 복박족나한 것대 가토만 드먹 퍼족 한다면 귀탕다고 노크마치 금마가 나빠보 난 노크마치 나쁘러 막노 귀탕다금가 와공봉아 가땅 퍼족나 양공대 한다면 바비라니 설렁먹고 짱, 지독! 저, 빨아듣지 마. 왜? 바비라니 도가고, 슬그럽고, 뭐, 답, 지독! 저, 빨아. 와, 도가 썼고. 니나, 아니, 지식, 브리나, 마마코, 탕이가, 다스살대는 그런 거고는. 그러면, 와공봉아, 갓대면, 자가독, 마살고는, 작신을, 라라이, 썰텅다, 도대. 말고, 아간구나. 나오방, 자노대. 간증디만디 닥잡거든. 설통 닥 풋풋하지. 소나 캐르키 왔거봐. 녹조그렉 월거봐. 마카데누 누거봐. 랑고 치사 송거반. 박전거봐 치대 박상. 낙강아니. 녹간. 안다 김은. 왼쪽만 쪽만. 망족. 녹나. 라고 알코니니 부단. 와라데 그냥. 아스프라블 족래 낙니 락스타를 와 녹끌녹끌 와라지 탕탕탕 족래나 락스타나 당하나데 내가 왁시당게 나이마 마마 나 메인 아데 다스 비비네 마마 스칼나 아 양니 스쿠바 와라지 탕탕탕 이래나 나 바디바 새끼 족라 한다께는 한다께 녹삼 미팔든 그 바치고 맞추라 왈바우니 족나 바르사베기 족 사자 족생 하자 가족 자토가세? 난 죽나? 뭐 간증도 혼카다지 파자족 와스족나? 안다기면 우와 롱득자가 미롱은하고지 마만 에롱 대구지 그부간 가빠라라 누나 안다기면 먼근이 아다몬 작가나 상코기 을고 장코로다 미고 미롱을 알면 박롱롱족나 안다면 듣기 시작하네

0: 도둑띠. 가박스 피섬미 이아바 멜란파코 같디 한탕디 리로왕오디 무디드람빌기딴 까나득히고 가정도고 달가다 달아나 도둑고 구리탕나 룻박 동랑족나 간증고 가박탕나 등들방 왔당족나라니고 안다게는 도라마치 통장아 장글마가방동나 마비야 고로와 스코가 아깡족나 리로왕이 어디 사마노 잭바바 디디 살람 카쿠난을 플라나 간증고대 근태 국가끝마바 앙대자 큰일 군아님은 와감나르깽하나 살그라 와감나나 간증나 주심이 가든 시카나 그등나 니토 크라이족 고가낙문아 리록잔 조카이족 득시 이문아 안다께 아가니간 안다 그러면 노가빠니 시그나 마가빠니 노크라나 리앙아니 살로디 마이과그는 손에 그렉 월라모 룻박 살조미 큰 독라모 등들박 노가빠라 아다리 바인족디 니키도 바인족디 나께면 루싱하네디 나께면 산사이그니만 오노 산사이자와마 기슬 마나그로 말이랑 호르족 항아디 송나보 자기로 부쩍 노노 낭사이자오디 송아등탕으로 건너 나의 손자오디 그틈탐산 다리동다 아야 아다바 산이바그바나 낭꽁아르깔노 산이닝그바나 낭꽁아살깔노 시왑산시그노 아다 당우앞산 당근어 늑히 나랑자들 쓰거노 자지야모 가근어 송아앞산으로 오근어 아니가나 안다그면 사리 타고 마이코리 잡아라 사리 나라 감나라 아라고 아다디 자나라 곡시로 득시디 방갈 잡초 구자 사리니 루리 안보 구자 아마니 다자롱두다나니 살로사 감푹지 못특바니 자우사 나디 뉴콩아이기노 사리 마이는 알아 아다코 자쿠릭바라 그런치오 루아튼 나디 바차리오 자나튼 이야디 라꼬바니 아속니 대랑도 먹어봤음 사리 생거바니 주울니 마리방 간거봤음 아마 나디 나디 하그라 노로디 시리케 방아이노 하사다 뛰어짜오데 나아데 소복쪽 가가이고 나가니 안다면 간증아가니가네 사리 시왑산 시그녹 낭아다면 득시멍 당호앞산 당근녹 앙파앙등등멍 다자롱 두다노바 단근녹 감북지마 텁보바 텁근녹 프링쫄기나범방 탱호탱아이근녹 한타포라 탑수왕 홀리브링나빠이근녹 사리바닥구나 나가니나 가도 가도 사리야 가도 가갓 가갓 아마라 가갓 아가 키치왈 각 사리니 증간 녹색 팔라그락 아마니 니동들 나가 바바 그리 사리 그레꿀 나가 바바 동자마 미큰 녹나가 바바 그리 냐가니 나가면 도라 금라오안 도낭이 족나 탱가록 위솔로안 송왕이 족나 닦아먹 마와 감고 닦아나 닦다 소나 길지 닦다나 발롱 소나 근디나 아무로리 코 안족나 자들릴 코 번족나 라디그로 라발젯 고가땅용아 간자르도 번젯 냄다방동
1: 라디오 시리얼 프로그램 디키 아르반디니 골포코 나시만크나 나마나하 다운 아시망 스니버지 웅아헌 뎁 콜리니 세그먼 핸디 필름 니기 드랑코 크낭스타나 만겐
2: The Indian National Flag is the symbol of a freedom, national pride and history. This Independence Day, let the tricolor soar up high from every home in the state as we jubilantly celebrate remembering and salutations to the nation.